0: 세븐은 뭐 사연한테는 보는 거 있어요. 제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요.
1: 24.
2: 24-7. Revive if you need me to 25.
0: Thank you.